나는 사적한단 세리 하름 만들 사헤브 지비케 딴나 사뜨그루 시리그루 그란타 사헤브 지요 마하라즈 아버지 대하주란 샤바드 짱키